0: Good morning, Friday. 시아 PD, DJ 달디, DJ 수 그리고 신희준의 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1: 네.
0: 참 또 바쁘게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2: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4DJ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 방송 들어보셨어요?
0: 네.
2: 아주 명절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났는데.
0: 왁자지껄 좋았습니다.
3: 티키타카.
4: 네. 네 명이 하니까 확실히 꽉 찬 느낌이 들었었어요.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도 저희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0: 지난주 깜짝 놀란 게 저는 수 DJ님과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2: 다른 세대였다.
4: 난 봄날은 간다 세대예요. 네.
0: 참 날씨 얘기하니까 아우 왜 요즘은 한 3주째 그랬던 것 같아요. 주초는 춥다가 네. 막 또 더워지고.
2: 네.
5: 이야.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0: 네. 그러니까
4: 그때 밤엔 또 추워지고.
2: 맞아요.
0: 적응이 힘드네요.
2: 비가 오는 날은 대체로 추운 것 같죠.
0: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니까 더운 여름이 찾아오는 거죠.
2: 네.
5: 그러니까 반팔 꺼내놨는데 다시 넣어야 뭐지 막 그래서
0: 뭐 차에 있는 점퍼는 이제 좀 집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5: 네, 갖다 놨어요.
4: 저는 남동생이 이제 이사 간 집에 그 죽은 나무가 많다고 땔감을 엄청나게 많이 싸놔서 집에다 갖다 한 보따리 쌓아놨는데
0: 네.
4: 올 겨울엔 못 쓸 것 같네요.
0: 그걸로 고기를 구워 드셔야죠.
2: 맛있겠다.
0: 장작구이.
4: 네. 우리 쏘리 시아 PD.
2: 아니 저는 뭐. 뭔 말 하는지 까먹었는데. 이게 근데 네 분이 모여 있잖아요.
0: 네.
2: 좋은 점은 오디오가 빌 일이 없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 근데 그 단점은 뭐냐면은 제 차례를 놓치잖아요.
0: 네.
2: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기억이 안 난다.
0: 기다려야 돼요. 다음 턴까지.
2: 네.
4: 벌써
5: 저 뒤에서 화투 치고 계세요.
0: 아니 광 팔고 계세요.
4: 아 그렇구나. 네 명이면 한 명이 광 팔 수가 있군요.
0: 그럼요.
2: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번 주에
0: 그게 뭐라고 했죠?
4: 추석.
2: 추석.
4: 추캉스가 기억나네요.
2: 추캉스 다들 갔다 오셨나요?
0: 일했죠.
5: 그렇죠.
0: 방송 끝나고 뭐. 일했죠. 뭐.
4: 네, 호주는 뭐 분위기가 안 나서. 네, 그래도 친구가 전을 줘가지고 저는 전을 진짜 아직도 남았어요.
2: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을 먹고 싶고 그 전 굽는 그런 분위기를 내고는 싶은데 일은 하기가 싫어서 전집에서 전을 사와서 기름에다가 다시 구웠어요.
0: 아니, 그렇게 지난주에 굽는다 했잖아요.
2: 네, 그래서 그렇게 구웠어요.
0: 굽기는 했네요.
2: 네.
5: 전 부쳐 먹었네요.
2: 네.
0: 친구들과
4: 전부?
0: 함께
4: 전? 그렇구나.
5: 네, 네. 아니죠. 전 부쳐 먹었네요.
2: 띄어쓰기 좀 잘해주세요.
4: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2: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0: 아주 특별하죠.
2: 지난주에 이어서 더 특별한 방송이 찾아왔습니다.
0: 네.
2: 저희가 그 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4: 벌써.
2: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이 모여가지고 1주년 기념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
0: 와우. 야르.
4: 벌써 1년. 벌써 1년.
2: 네.
4: 신종곡이 생겼네요. 벌써 1년.
2: 벌써 1년.
5: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면 괜찮아져.
0: 네. 괜찮아지죠.
2: 네.
4: 우리가 이거 처음에 시작하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0: 이제
4: 네.
0: 1년입니다.
4: 아 그런가요?
0: 네.
2: 이제 1년이죠.
0: 갈 길이 멉니다.
2: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소회나 소감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2시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0: 네.
2: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 들어주셨던 애청자분들도 저희가 같이 함께하면서 이런 그 과거를 회상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2: 네. 그리고 제가 청취자분들의 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맨날 들어주시는 애청자분 중에 한 명인데 아이디는 MAC맥님이고요. 호주에 거주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안이 되고 웃음을 주고 또 행복을 찾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분들의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세대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점점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맥에서 좋게 매겨주셨네요.
2: 맞아요.
0: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 줄 알았어요.
2: 그러네요. 그래서 신청곡도 있었는데요. 신청곡은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가을이 오면 저희는 봄이 오잖아요.
4: 그렇죠.
2: 맞아요. 어. 대한민국 그 시청 예청자여가지고 그러신가봐요.
0: 노래 좋죠. 네. 이문세님.
2: 그러면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볼까요?

0: 89.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모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트리비아 모닝 코너가 왔습니다. 오늘은 또 광고와 시작을 여전히 해보았고요. 트리비아 모닝 오늘 퀴즈 주제는 오늘 나름 1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과 관련된 문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 글쎄요.
2: 알아야 합니다, 이거 같은데.
0: 나름 여기서 여기 1년을 했는데 맞죠?
3: 우리 매주 금요일만 와가지고
2: 오늘 아침에 뭘 먹은지도 모르는데.
0: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네. 근데
0: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2: 네.
0: 저도 이번에 만들면서 알았거든요. 네, 첫 번째 문제. 얼라이브 90.5 FM 라디오 방송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2: 이건
0: 쉽죠?
2: 알죠. 네.
0: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네.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2: 버크밀 하이츠.
0: 네, 버크밀 하이츠에 있죠. 1988년부터 Alive 90.5은 역사적인 이 단지의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2: 네.
0: 과연 이 단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2: 네.
0: 보기가 있어요. 1번 센티니얼 파크, 2번 벨콤 하이츠 에스테이트, 3번 노스웨스트 비즈니스 파크.
3: 알 것 같다.
0: 저는 몰랐어요, 사실.
3: 2번.
0: 2번? 벨콤 하이츠 에스테이트.
3: 네. 아닐까요?
4: 네, 뭐 저는 동네 주민이니까. 아.
2: 저는 지금 왜 버크밀이 없지 여기서.
4: 여기가 여기 뭐 그런 많아요, 여기.
2: 네.
3: 하이츠가
4: 아니요, 여기 단지가
3: 되게 귀 안에 단지가
4: 역사적인 단지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하고.
0: 이건 그냥 빌딩 이름인가요?
4: 그러니까 요 전체 이
2: 단지 이름을
4: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요 건물들이 많잖아요. 여기 방송국 옆에도 그 단지 전체가 여기도 아마 저기로 헤리티지로 잡혀 있을걸요?
2: 네.
0: 헤리티지로 잡혀 있을 만큼
3: 이런 작은 건물들도 있고 파크도 있고 독파크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단지 자체는 엄청 크잖아요.
0: 네. 그럼 그걸 다 묶어서 그런 단지라고
3: 그렇죠.
0: 하는
3: 네, 우리 그렇죠.
4: 들어다 입구에 보면 그렇게 발콤 하이츠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0: 저는 맨날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자세히 안 봤네요.
2: 네.
0: 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Alive 90.5 FM의 공식 방송국 호출부 콜사인이자 1992년 첫 정식 방송 당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Alive 90.5 FM이에요. 1번은 2BBC, 2번은 2CCR, 3번은 2AAA.
3: 이거 틀리면 우리 야단 맞을 것 같은데.
2: 무슨 배터리 이름인 줄 알았어요.
4: 작은 거죠, AA는.
3: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4: 네,
3: 안 맞추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0: 방송사고. 뭐
4: 알만한 사람들이 저희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저는 넘버 2입니다.
4: 네.
0: 네, 넘버 2는 CCR이었는데 여기 그 여기 뭐지? 그
2: 약자?
0: 약자가 네. 큐컴벌랜드 커뮤니티 메디오.
2: 컴벌랜드.
0: 큐컴벌랜드는
2: 오이동산이죠?
3: 일부러 끌려가신 거죠?
4: 기억하기 편하겠다.
0: 제가 이제 노안이 스스로 오나 봐요.
2: 저는 캐럿랜드 좋아해요.
0: 오늘 아침에 활기를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 여기
0: 한번
3: 힐스 컴벌랜드 파라마타 지역을 컴벌랜드라고 하죠.
0: 네. 네. 그러면
4: 2CCR.
0: 2CCR이라고 네. 하네요. 3번 문제 가볼까요?
4: 네.
0: 이제는 조금 쉬운 문제로 가볼게요.
4: 알겠습니다.
0: 이건 나름 저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한 준비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3번 우리 4명의 DJ분들 있죠?
2: 네.
0: 이름 신희준님, 수님, 그리고 시아피디, 그리고 달디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애청자분 퀴즈 나갑니다. DJ 달디님의 달디는 과연 무슨 약자일까요?
3: 달디
4: 달디 달디 달디 단
0: 아니 저희가 몇 번 달디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3: 네.
2: 다 아시니까
0: 네. 그래서 달디가 원래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거 마치는 청취자분한테는 제가 커피 스멜리 치즈케이크에서 한 잔 쏘겠습니다.
2: 오. 정답
0: 저도 맞춰주세요.
2: 라지로
3: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 분들은 듣는 사람 네, 저한테 직접 DM 주세요. 제가 네. 쏘겠습니다.
2: 사실 전 처음에 달디 보고 사실은 인도 디디인 줄 알았어요.
3: 네. 그, 나도 왜 달디지?
4: 저기 스트리트 파이터에 보면 달심이라고 있어요. 네. 아, 예. 그 캐릭터랑 비슷하죠.
1: 달심. 근데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건 아니죠?
4: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3: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만든 거죠.
1: 네. 네.
4: 외우기 편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네요.
1: 달디님 캐릭터를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맞추실 수도 있으면서도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가지고. 근데 저희가 첫 방송 때 네네. 소개를 했죠.
3: 여러 번 나왔죠.
4: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5: 맞아요.
4: 각 DJ별로 이름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 뭐 간단하게 하시면? 힌트를 드리면은 약자입니다.
1: 약자예요.
4: 네. 네. 그렇죠. 저는 강자가 아니에요.
2: 네. 굉장히 약자세요.
1: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네 번째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저희 얼라이브 90.5 FM 좋은 아침입니다는 여러분의 게스트를 초대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역사적인 첫 번째 게스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4: 와, 어렵다.
3: 나 기억이 안 나.
2: 저는 기억나는데 성함이 갑자기 저기 얘기해도 돼요?
1: 큰일 났네요. 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2: 아니요, 아니요, 기억은 나는데.
1: 그러면은 그 기회를 수우님이랑 네. 달디님한테 먼저 드려볼까요?
2: 알겠습니다.
3: 저는 기억이 안 나네.
1: 그래도 그래. 게스트 분 중에 기억나는 게스트 분.
3: 전 장호준 박사.
4: 저는 그 전에 모시고 왔죠?
1: 우리. 누구죠?
4: 제니카님?
1: 제니카님.
3: 아. 근데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4: 아니요.
3: 그러면 제니카가 먼저 오신가?
4: 했어요. 네.
3: 그때 이스트우드 페스티벌 때문에.
4: 네, 네.
3: 스미스 네, 네. something.
4: 그레니 스미스.
3: 그렇지.
4: 이제 곧 하던데.
2: 고등꽃이에요.
4: 네. 이스트우드 보니까. 1년 됐네요. 그분 모신지도.
3: 그럼 그분이 첫 번째 게스트가 맞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신희진님 생각하시는 분도 이분이 정답이 맞나요?
2: 아니요. 저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서 작가님이었어요.
3: 그렇지.
4: 그렇죠. 그렇죠.
3: 아니 서 작가님 말고 연출 작가님 계셨잖아요.
2: 진욱 대표.
3: 그렇죠. 그분이 첫 번째 아니셨던가요? 공식적인.
2: 공식적인 게 제 기억에 서 작가님 인터뷰는? 같았는데. 기억이.
3: 그 저기 사진 찍으신 네네, 분. 네네, 네네. 그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헷갈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4: 우리도 모르네요.
3: 기억이 가물가물.
1: 저희가 정답은 방송이 끝나고 네. 저희끼리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갈까요?
4: 네.
1: 방송 중 수 DJ님이 라면을 먹을 때 절대 안 하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3: 네.
1: 과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3: 이것 때문에 제가 절대 남편과 라면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 네, 여러 번
4: 생각이 났습니다.
1: 네, 저는 이거 알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4: 생각났어요.
1: 그러면 신희준님이 정답을 한번 게스 해보시죠.
2: 라면 먹을 때 절대 안 하는 거? 후 안 부세요?
3: 아니요, 아니요. 후 분다고 남편이랑 싸우는 거지 않진 않죠.
1: 맞아요.
3: 밤 11시에 담배 아니 그
2: 후 안 부세요?
3: 아니요, 아니요. 후 분다고 남편이랑 싸우는 거지 않진 않죠.
1: 맞아요.
3: 밤 11시에 담배 아니 그 라면 담배. 냄새

0: 잠시 산에 갔다 내려왔어요. 네.
1: 저는 어쨌든 라면을 면을 이렇게 한번 담그고 바로 불을 끄고 먹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알덴테를 좋아해요.
2: 와, 그건 딱딱해서 소화가.
1: 근데 먹는 순간 다 불더라고요. 그만큼.
3: 산하고 라면 하니까 생각난 친구가 있습니다. 멜번 간 친구인데 지금 라면 먹방 유튜브로 유튜브는 아니고 좀 뭐지? 그 인스타. 인스타로 완전히 굉장히 핫해진 친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0: 라면 인스타.
3: 라면을 인플루언서. 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특이하게 먹고 다양하게 먹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200만 불을 하나 찍어 가지고 네. 자기도 모르게 차고 일어났더니
2: 정말
3: 요즘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2: 아, 저도
3: 트레일러네요.
2: 저도 아시는 분이 하나 계신데 데릭이라고 데릭 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참 입담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테디 킴 이라는 이름으로 오우. 먹방을 찍고 계시다. 근데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한국 식당들을 다니면서 본인이 먹는 걸 찍는데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1: 저도 먹방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요?
3: 추천드립니다. 네. 네, 여기 정답은 뭐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은 뭐 그러니까 밥을 말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0: 밥을 안 마세요?
3: 뭐 국물을 먹고 뭐 이런 것들.
1: 답을
2: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 아, 답이 있어요?
1: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비밀로 해주시고 정답은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4부 마지막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네.
1: 네. 신희주님 실망이에요.
2: 관심이 없구만.
1: 관심이 없어요.
2: 여러 번 얘기했는데.
0: 네.
1: 그러면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코너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오늘은 1주년 기념 방송이니까 달디님의 그 신청곡을 들고 왔습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들으시면서 다음 저희 2부에서 만나요.

0: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1: Station sponsor.
2: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3: Alive 90.5. Five.
4: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어떤 주제로 하냐? 1주년 소회와 소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4: 네. 뭐 이제 막 주마등처럼 스스 지나가시나요? 스르륵?
5: 그러기에는 네. 기억력이...
4: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기억력을 끄집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1년 동안 매주 청취자분들을 만나온 가장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신다는 게 저희가 또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 DJ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6: 저는 사실 운전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와서 이제 방송을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집이 좀 먼데 살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해서 거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또 이 러시아워 걸리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4: 네.
6: 아, 방송을 하러 오면서 아, 되게 오면 너무 좋은데 거의 그 짐에 가는 것 같아요. 짐에 가면 너무 좋잖아 운동을 할 때. 근데 그 짐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6: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4: 맞아요. 아프셔도 오셨잖아요.
6: 그렇죠. 뭐 아파서 네. 조금 네 약속이니까 이거는 제가 한 약속이기도 하니까.
4: 네, 신희준님은요?
7: 네. 솔직한 심정.
4: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7: 생각하면 안 돼요?
4: 네. 솔직하게 그냥 떠오르는 걸로. 아니,
7: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그 다음에 수다 떠는 거 아재 개그 이런 거 좋아하니까.
4: 아, 누가요? 네.
7: 제가 좋아하니까 네. 네, 막 뭐 이렇게 뭐 좀 털어내는 거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죠? 저도 좀 쉼이 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재밌어요.
5: 그렇죠.
7: 네, 네. 그래서 그냥 재밌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좋은 거는 또 세 분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PD님 오고 나서 좀 이렇게 약간 정돈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5: 또 풍성해지기도 했고
4: 맞아요.
7: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뭔가가 틀이 잡혔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댓글들도
4: 맞아요. 네. 진짜 조금씩이긴 하지만
7: 왜냐면 여기는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매주 청취자들 만나고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7: 그래서 그런 댓글들 저희도 가끔 볼 때마다 그래서 누가 보시는구나, 네. 누가 들으시는구나,
4: 그렇지.
7: 네,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재미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저희가 라디오라 저희는 그냥 얘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5: 네.
4: 근데 어쨌든 라디오라는 게 이거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바로 와주시는 관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몰라요. 근데 그런 소통의 창으로 나름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면 아 나름 아 그래도 신희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5: 네.
4: 달디님은?
5: 저는 이 두 분이 하시는 활동을 우연치 않게 같이 하게 됐거든요. 나름 뭐 이런 취미 활동 하는 거 좋겠다고 생각도 했었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버킷 리스트 중에도 하나였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셨던 것만큼 찾아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7: 네.
5: 이렇게 네 명 모여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훅 지나갔네요.
6: 제 느낌 중에 하나는요.
4: 네.
6: 달디의 발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7: 아, 원래 감사합니다.
4: 네. 아니,
6: 아니 좀 격한 경상도 발음이 많이 좀 약해지시고
5: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같이 듣다가
4: 표준어 교정을. 네.
6: 아니 그리고 부드러워지셨어요. 전에 조금 각진 것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처럼 좀 각이 져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스무스해졌어요.
4: 얼마나 각 져 있었으면
7: 그렇습니까?
4: 아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네요. 네. 저는 그 중간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한 1월 달부터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뭔가 저는 합류한 사람이니까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일단 민폐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안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임이 생긴다는 게 그렇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유튜브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 올리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조회수나 댓글 같은 게 달리면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맛에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5: 전 아직도 뭐 유튜브 이게 잘 못 봐요. 네. 어쩌다 한 번씩 걸려가지고
4: 어색해서
5: 뜨면 아우.
6: get used to 하셔야 돼요. 네.
5: 근데 지난번에 뭐가 하나 떴어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나 봐요. 뭐였죠? 우리 시아 PD님 나왔던 건데 커피 뭐 이 얘기였던 것 같은데.
4: 네네 네, 카페인.
7: 카페인. 저도 그건 계속 뜨던데.
5: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7: 다들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이거.
4: 네 맞아요.
5: 저는 카페인 안 마셔서 티를 마십니다.
4: 근데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커피의 카페인과 티의 커피인은 다르다고.
7: 맞아 맞아.
4: 근데 저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5: 근데요. 그 또 제가 또 엄청난 티잖아요. 네. 또 찾아봤죠.
4: 네.
5: 카페인은
7: 같아요.
5: 화학 성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농도라든지 추출 방법에 따라서 뭐 농도가 가장 큰 차이겠다. 그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카페인은 카페인입니다.
4: 아니 이참에 그것도 할까 봐요. 그 댓글 읽어주기. 답변의 타임.
7: 일단 지금 갑자기 지금 CRPD한테 질문은 카페인의 인자는 사람 인자죠?
5: 그러니까 시기주님이 카페인이네.
6: 야, 미치겠네 정말.
5: 카페 계시는 사람.
4: 그러네 카페인이네.
5: 카페인이네. 카페인.
4: 아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7: 빨리 하면
4: 대단하신데. 그러면 이 기술을 몰아서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첫 방송 날이 좀 오래긴 하지만 기억이 나시나요? 첫 방송 날.
5: 첫 방송 날.
4: 그때 나에게 지금 한마디 해준다면?
5: 첫 방도 이렇게 그때는 시아피님 안 계셨지만은 네.
7: 같이 했었어요.
5: 같이
6: 네. 우리 처음에 스튜디오원에서
5: 다 모르니까 이제 막 갓 기기 만지는 거, 뭐 마이크 쓰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시작했을 때니까 다들 생소하게 뭘 해야 될지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그날에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 잘했네.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4: 네, 그때는 뭐 롤도 안 정해졌고 누가 어느 지금은 이제 달디님이 네. 뭐 업로드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각자의 역할이 좀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또 어수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그렇죠, 시작이었으니까요. 네.
6: 그때는 사실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네, 정도 네.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고 하래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셋이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이걸 누르고 이거 키는 거 맞나 저거 키는 거 맞나 어디 적어놓은 사람 없어 막 이러면서
4: 어수선
6: 정말 그때 나한테 한마디 한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래.
4: 이제 반은 훨씬 넘었겠네요.
6: 그렇죠.
5: 이제 그 나머지 반을 채워가고 있는 거죠.
6: 그렇죠.
4: 네, 그렇습니다. 신혜주님은요?
7: 기다리다 보면 시아피드님이라고 기억이 보입니다.
5: 아, 귀인을 만날 것이니.
4: 그렇군요. 갑자기 땀이 나네요.
7: 멋담?
4: 네. 아, 그러면 저희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 아마 달디님은 사투리?
5: 사투리? 아이고, 제가요?
4: 좀 유해진 거? 뭐가 있을까요?
6: 그러게요.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신희준.
7: 네. 저는 이게 사실은 DJ잉 이게 프레젠터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4: 네.
7: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쪽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누구께서 왜 말 안 해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네 명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히 듣게 돼요. 네. 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할 얘기 있을 때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편집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겹치면 편집하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 번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어 이제 시아피디님을 위한 작은 배려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통으로 나가니까
4: 통으로 나가요.
5: 뭐 겹쳐서 할 수 없어요. 네. 네.
7: 뭐 네. 그런 거. 네, 그 정도. 네.
4: 근데 대부분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되게 진행력이 늘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이제 삼자로서 보는 그 영상도 많이 돌려보고 하잖아요. 진행력이 진짜 그 마무리 멘트라던가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나? 이제 프로 같아졌다.
5: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이게 눈치가 는 거겠죠?
4: 손발이 맞다고 해야 되나?
6: 그쵸.
7: 이제 그 운동팀도 네. 감독이 중요하고요.
5: 그렇죠. 네.
7: 프레젠터들은 또 PD님이
4: 아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뽑아왔다고 사실 방송 아닙니다. 네.
6: 저는 죄송해요. 제가 갈게요. 저는 사실 1년이 지나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던 인터뷰 한 분 중에 소재 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서도 방송을 되게 많이 하고 TV 방송도 많이 하는데 이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4: 맞아요. 맞아요. 보통 게스트분들 다 오시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심인 것
6: 그렇죠.
4: 같아요.
6: 네. 진심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아 저희가 되게 잘 맞는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스크립트도 없이 서로 말들을 잘 이어가는지 너무 놀라웠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4: 그리고 저희가 그 임기응변 여기 뛰어나신 DJ분들이 여기 많아서 저는 약간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마침 실수를 하면은 다른 DJ분들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수디진님도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주시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손발이 맞다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
7: 실수하면 웃어드릴게요.
4: 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희 1년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새로 발견한 모습이나 아니면 고마웠던 점이 있다면?
5: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일 고마운 것 같고요. 네. 새롭게 발견한 점은
4: 오래 아셨잖아요. 그쵸?
5: 그렇죠.
4: 원래.
5: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오래 하진 않았죠. 긴 시간을.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이 이런 게 저렇다 이런 걸 안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내적인 친밀감이 높아졌다 그럴까? 저는 그렇습니다.
4: 여기서 손을 그어주시네요. 저는 그런데.
7: 저는 몰랐는데 여기 점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발견했어요.
4: 누구의 점이고 너무 TMI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누구의 점인지 말씀해 주지 마세요.
7: 아니 나한테. 아, 새롭게 발견한 점을 알려달라며.
4: 아 그렇게. 네. 오케이.
7: 아니 늘 왜냐면은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뵙었고 이제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그런 허심탄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격식 이렇게 많이 안 차리고 네.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고 PD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막내였는데
4: 이제 막내가 생겨서 네.
7: 네. 막내인데 앞에서 트리티를 하시는
4: 이제 MZ 세대잖아요.
7: 역시 네. 아니 근데 그냥 그 그냥 늘 좋으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달리 DJ님도 늘 좋으셨고 네. 그다음에 PD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냥 다 좋아요. 네.
6: 저는 사실 작년 초에 그 앤젤리나 로시라고 이탈리안 방송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방송을 한국어 방송을 제안을 하셨을 때 네. 1992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인이 방송을 한 적이 없었다. 라는 게 사실 충격이었었고 그럼 내가 도전을 해봐야지. 근데 말씀드렸듯이 집이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매주 이걸 나와서 그것도 금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건 무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신희준한테 물어보니까 하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달디도 저도 하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DJ가 있습니다. 왜?
4: 왜?
6: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랬는데
5: 제 거니까요.
7: 버킷리스트가 3만 3천 개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6: 근데 어쨌든 이렇게 셋이 합쳤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각자의 또 롤을 맡아서 우리 또 뭐 예약 파트 해주시는 신희준도 있고 우리 또 아, 저기 에디팅 해주는 달디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규격을 짜주는 시아 PD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워요. 이 분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언제까지 할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잘해보자.
4: 네, 맞아. 항상 그 얘기 하셔요. 네.
7: 세상에는 좋은 전쟁도 있죠.
4: 좋은 전쟁. 네.
7: 고마워.
4: 고마워. 예스. 좋았어요. 아,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말이 길어지니까 김선호의 회상 듣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하인드나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연이 있었죠.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청취자의 사연이나 이름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2: 저요.
0: 네.
2: 돼지토끼.
0: 그분이 첫 번째 사연자분이셨나요?
2: 버스에서도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나?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후속 그 사연까지,
2: 네, 사연까지 오셨던 맞아요. 분이죠. 네. 그래서 계속 듣고 계신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0: 네. 이렇게 콜아웃을 하시네요. 또 돼지토끼님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달디님이나 신희준님은?
3: 전 토끼 돼지요.
0: 토끼 돼지? 매일 기억에 남으시죠?
1: 아, 이름이 웃겨서.
0: 그렇군요. 저는 기억에 나는 분이 계시다면 워킹홀리데이 오셔가지고 저희 DJ들한테
1: 물어봤잖아요.
0: 네. 어떡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호주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1: 맞네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어보신 분.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 지금 벌써 9월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주 적응을 잘 하시고 네. 호주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해결이 되셨을까요?
1: 뭐 한번 다음에 댓글 한번 더 달아달라고 말씀해 보시죠.
0: 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우리 달디는?
1: 저는 제가 가지고 온 뭐 이렇게 퍼온 달리기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소회들.
0: 아, 맞아, 맞아.
1: 우리 같이 뛰는 친구 중에 네네. 거의 작가들이 많아가지고요.
0: 그때 글 엄청
3: 길게 보내주셨었어요.
1: 뭐 100km 산에서 달리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짧은 글에 담았으니 감동이죠.
0: 네. 그분 그거 아닌가요? 그 뒷마당에서 이게 뭐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바퀴
3: 돌고 두 바퀴 돌고
1: 맞아요, 맞아요.
0: 한 명 남을 때까지
1: 백야드
0: 백야드
1: 그 대회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다
3: 저 지금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나요.
1: 모든 사람이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 그게 한 5km,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리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룰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출발 시간에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라스트 맨 스탠딩. 한 명 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한 3일 넘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이 친구는 거의 100km를 목표로 뛰다가 뭐 100km 거의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저 같은 친구인데
0: 네, 그분도 사연이 완전 디테일하게 보셨잖아요. 생생하게 떡볶이 보면은. 먹는 거랑 다 배고팠어요.
2: 저는 이분은 사연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옆에 앉았던 계신 분이 라디오를 잘 듣고 있어요. 어머, 네, 연예인
0: 귀엽나요?
2: 만난 것 같아 막 네. 이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던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지금도
0: 말씀하셨죠.
1: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방송 중에 일어났던 가장 아찔했던 방송 사고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만의 방송 사고인 거예요.
3: 이거는 방송 사고란 것보다 저는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일 아찔했을 때가 광고 두 번 나올 때 뭐지? 말하면서
0: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끊긴 적도
3: 맞아요.
0: 있었어요.
3: 네.
0: 녹음하다가 중간에 B 파트가 날아가고 갑자기 이렇게 다시 리핏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었고.
3: 우리 방송 사고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저는 방송 사고는 아닌데 요즘 방송에서 중국어가 자꾸 나오죠?
0: 그거 저도 피드백 많이 들었어요.
1: 네. 광고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3: 네.
1: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0: 네.
1: 영어가 나오는 거는 뭐 저희는 그냥 당연히 익숙하게 하는데
2: 그쵸.
1: 다른 나라 말이 나오니까 예전에 이탈리아 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영어 같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중국어는 이제
3: 확실히 캐치가 됐네요.
1: 캐치가 되니까 근데 뭐 글쎄요 뭐 그 부분은 방송국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거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어색한 거 있어요. 그 방송국에 발런티어를 했는데 제가 녹음한 광고가 있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와서 뭐지 이건?
0: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2: 그래요?
0: 공익방송용 목소리. 네.
3: 꼭 끝에 이거 하나 붙어야 될 것 같아.
0: 어떤 거요?
3: 해당 광고는 캔버라 정보.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아,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0: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어나 다른 그 언어 방송 그 광고들은 네네. 아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얘기해주는 게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메시지가 오거든요. 아, 저 PD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아니, 너 지금 방송사고 났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근데 방송사고 아니고 광고입니다. 네.
2: 그러니까 그분이 광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서 네, 사람들이 방송이 겹쳤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저는 우리의 방송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예전에 쿠퍼님 오셨을 때 그 네. 우리가 밸런스 게임 같은 걸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그 질문들을 이렇게 우리 저희가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오고 스님이 이렇게 스님 읽어주시죠 했어요. 밸런스 게임을. 근데 갑자기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잘못 보셔가지고
3: 쿠퍼레이션의 몇 퍼센트냐
0: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실제 방송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한 제 체감상 한 3초간 정적이었거든요. 그런 방송 사고잖아요. 3초면
1: 그렇죠. 3초면은
0: 맞아요.
1: 여기서 오디오 끊어지면 안 돼.
3: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0: 네, 네 있습니다.
2: 그걸 읽고 나서 저도 이게 왜 여기 나와있지?
0: 그래서 재미있게 넘어갔지만 네.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3: 아찔은 괜찮아요.
1: 그럼요.
3: 아찔하지만 안 돼.
0: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미니 밸런스 게임 하나 하고 갈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아무도 안 웃고 정적 흐르기. versus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 오디오랑 계속 겹쳐서 미치기.
2: 아.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 오디오랑 계속 겹치기.
0: 둘 중에 그게 나아요?
1: 둘 중에 좋은 거?
0: 아니 나은 거.
1: 나은 거.
0: 이게 낫다.
1: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안 웃고 있죠.
3: 지금 정적 들였잖아요.
0: 네. 그것보다 오디오 겹치는 게 낫다.
1: 아무래도 겹치는 게 뭐 비지 않으니까 정적은 좀 그래서 정적이라 그러죠.
2: 아 근데 신이주는 이거 같아. 아무도 안 웃고 정적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3: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정적.
0: 맞네. 정적이 정적이네. 네.
2: 아재 개그를 하면 우리 모두 정적이 흐르잖아요.
1: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0: 하시는 분 있잖아요. 달드님.
3: 아니 이게 이순신자고 있는 CF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렇게 하는 거. 네.
0: 아, 그럼 네. 이렇게 미니 게임 해봤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나오는 방송이 있었다면 가장 케미가 좋았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게스트.
1: 다들 똑같을 것 같은데요.
0: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실래요?
1: 그럴까요?
3: 인상 깊었던 분?
0: 하나 둘 셋. 소재야 교수님.
2: 아, 저는 쿠퍼예요.
0: 쿠퍼. 소재님은
3: 저도 소재학 교수님.
1: 그렇죠.
2: 소재학. 아 그럼 저도 바꿀게요. 소재학 교수님으로 듣고 계실지도 몰라.
0: 그러면
3: 제가 확실했어요.
0: 쿠퍼님은 왜 쿠퍼님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2: 그분 솔직하게 말하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한국에 가서 호주인이 워킹 할리데이로 한국말 하나도 못하면서 그것도 대구에서
1: 네.
2: 대구가 사실
1: 명문이죠. 명문.
2: 힘든 도시잖아요. 아유, 더워서
1: 괜찮습니다.
2: 더운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0: 쿠폰은, 그래서 그게 인상이 깊었다.
1: 추운 줄 몰랐대잖아요. 온돌이 있어서.
3: 그렇죠.
0: 네.
1: 저는 소재학 교수님인데 처음에 이분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공지를 해주셨잖아요. 소재학 교수님 오십니다 해서 제 전공이 폴리머 사이언스거든요. 고분자 공학. 그러니까 소재 쪽이에요. 아 오늘 과학하는 소재 관련된 교수님 오시는구나.
0: 성함이 아니고
1: 소재학 교수님 오신 데서 그래 뭐 재미가 있을래나 일반 분들이 흥미를 안 가지실 분야인데
0: 아니 그랬는데 오셨는데 와 이거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셨어요.
1: 닥터 소트레인지 오셔가지고
3: 저는 딱 뵙자마자
0: 소트레인에서?
3: 야 이게 처음에 도를 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1: 근데 뭐 말씀 너무 재밌게 하고 가셔가지고
0: 네.
3: 너무 좋으셨어요.
0: 네 맞아요.
2: 본인도 엄청 뿌듯해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본인이 아시는 언론에는 다 어필이 되고 계세요.
1: 아유 부끄러워라.
0: 우리 이제 한국에도 유명해지나 봐요.
2: 얼라이브 94.5.
3: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소재학 교수님 별명은 제가 지어드렸어요.
0: 소트레인더님. 네.
1: 내년에 또 오신다니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쯤에서 네. 저희가 또 수 DJ님의 신청곡 조선 힙합의 그냥 그럴려니 해 듣고 저희 3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